0: 대화를 하실 거니까.
1: 여자 사르코.
2: 안에서 복근을 잡은 지가 싫어해 가네. 근데 복나스가 돌리지. 나사에.
3: 얼마를 대천 해구르 꽉가신.
4: 해그름 짜그름 짜.
1: 해그름 빵래 그름 빵래.